미제 사건이 왜 역같은 줄 알아? 범인이 누군지 동기가 뭔지 모든 게 밝혀진 사건은 내 가족이 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알았으니까. 비록 힘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가슴에라도 묻을 수 있지만 미제 사건은 내 가족이,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야. 하루하루가 지옥같지.

언제 오기 시작했는지 어느새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린지 한참이 된 듯이 빗물이 길바닥에 고여 그 위에 비친 교통사고 전광판이 보여 잘 살고 있을 리가 하필 기억이 나 눈물이 고이는지 사망이란 단어 옆에 숫자 1이었지나

is again. It's rain. Welcome to the rain's world. It's my world. And now, 다시 또 무대 막이 오르는 걸 바라보며 처음 그날처럼 두근거리는 내 가슴을 달래본다.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온몸으로 퍼진다. 이 쇼타임.

내 기억의 구석 한켠에 자리 잡은 갈색 피아노. 어릴 적 집안의 구석 한켠에 자리 잡은 갈색 피아노. 그때 기억해 내 키보다 훨씬 더 컸던 갈색 피아노. 그게 나를 끌 때 널 우러러보며 동경했었네. 작은 손가락으로 널 어루만질 때 I feel so nice mom, I feel so nice. 그저 손 가던 대로 거닐던 건반 그때 너의 의미를 몰랐었네.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던 그때 기억해 초등학교 무렵 내 키가 너의 키보다 더 커졌던 그때. 그토록 동경했던 널 등하시하며 빼고 갔던 건 방구 위 먼지가 쌓여가며 방치됐던 네 모습 그때도 몰랐었지. 너의 의미 내가 어딨던 넌 항상 그 자리 지켰으니 그런데 그게 마지막 이럴 줄 몰랐네. 이대로 가지 마 you say. 내가 떠나도 걱정은 하지 마 넌 스스로 잘 해낼 테니까. 널 처음 만났던 그때가 생각나. 어느새 울적커버렸네 네가. 우리 관계 마침 별 찍지만 절대 내게 미안해 하지마. 어떤 형태로도 날 다시 만나게 될 거야. 그때 반갑게 다시 맞아줘. 그때 기억해 까맣게 잊고 있었던 널 다시 마주했던 때 14살 무렵 어색도 잠시 다시 널 어루만졌지. 긴 시간 떠나 있어도 절대 거부감 없이 날 받아줬던 너 without you I'm nothing. 새벽을 지나서 둘이서 함께 맞는 아침 영원히 너는 나의 손을 놓지 마. 나도

그때 말 못했지만 너가 제일 친하던 그 애도 처음부터 이리를 앨범 속의 사진 지금 보니까 배우 같아 보여 바꿀 때가 대신 내 지갑 change that 안 어울려 너의 그 메이크업 이 화려한 얼굴 속의 love 참 어울리는 view 알면서도 사랑한 yeah. 어쩌면 내가 너보다도 훨씬 maybe I'm the loser yeah.